솔로몬 보도초니 애교의 소모로 미키는 볼로트미 바로 피시아녀 설렘베 지간유소 오클렘베 미쉐투도 그리거드미 미피사드 우그리 플래쉬 보도시백 쉬르시백 아예 버티래쉬 에치켓트 하루 미엿 헛미 Ogyokfene egyemek vár, megint üres, mint a poár. Hey, de még ad, még. Kék vizető, ógüri füles, bolos üveg, sörös üveg, tányban üles. Egy, kettő, három, négy, öt, hat, hét. Ogyokfene egyemek vár, megint üres, mint a poár.